0: 진짜 예뻐해.
1: 야, 딱 잘
2: 어머. 마, 저 체위, 저 디자비.
3: 디자비로.
2: 네, 저 디자비. 샤마 디비, 와 우비, 오카 우비, 그 디비.
3: 오, 대마 우비.
2: 그 디레오, 디아레가 혼자비, 맞죠, 야.